없어 인카니니 야골라 킬마니 살와서 인카니니 야골 킬마니 너나 마승가 가득 양크 라이샬라 라이크다 라이나 카테르 마닐라 카테르 이르크 양구 라하가타 황하니 흥아이 바보니 이리 띠니까 바보니 미디 하나 사가셔 주님

아우 증 발라 이렇게 나타나 또 그래서 뭔 칸에 망가야 하나 하이 그래서 뭔 칸에 만에 우가 탕라이네 지리하고 저가 던고 하속니 코랑 그래서 뭔 거 오버노 지니 시네 지니 버럼 오버로 끊어진 코크네 시미 코크라이네 이렇게 가오이 또 보이 다 복사 저라 증 그래서 보이네 던고 카나라이네 던고 아습노 함자기 보통고 오늘 밖에 오버노 증 타이보 에르나니 타이보 피르나니 나나이 오늘 밖에 증 카나나 나나이 르사프나 나나이 타이 샥니 바이탕니 노 카나마하이 부분이 나보 카나라니 나나이 타이 아보록노 타이보 보록니 부스칸고 빌작타니 승자니 요구록니 타니 빌작타니 증 조토노 박사게 야프리르라야네 조발라야네 오바해 르사프노 르사블라야네 증 판다 Rokhlaikan kamu nak ukur robo, ukur robo bahaya sangat resap rimano, resap lagi mano. Awak ikut no, sini resap murungan sen, reskan go tak kusuk go di setelah mana. Padi sing hanya kenal lagi mana, hanya resap mu. Tahu kenal resap mu, kenal lagi ni antar engkau yang beresap sangat resap mu.

0: 아버 40고도 당이 동가 40고도 당이 동가 모상이야 당이 동가 아버 40 마야생
1: 아버 40 마야 로 마이자 아버 김에
0: 아
1: 아니면 다 삼월로 동도 고정 또 동무가 특히 취해도 정말 그러고
0: 아버
1: 나분이 와서라고 아 당신 좀 누구 좀 온게
0: 답은 아니네 아세긴 아세나 스강네 심이서 리좀 바이던 자 부스 베라이 가방 맞으라 이렇게 감 좀 오 버학 버신 거 그렇게 좀 간잖아
1: 진짜 오늘 뭐 정말 이러고 니 뿐은 안 해
0: 그러니까 바로 뭐 정말 나겠는 거고 그런 거 이러고 가나 아 아버노 아버노 벨라이 캐노 카통 라이만 이 동톡 라이만 아버 벨라이 캐노 페르라이 창가
1: 올라이 장원이 아 아니 바이 타이저 크루아는 바이 마스터시나드 전 안 봐서 가자 이 땅에 동아 아버 클래식도 버리고 저거 그러고 연애 콜라 이랬어 안 마사 니 생각 파이 걸어 방아들하고 좀 점들 파이 가자 그냥 아 처음에 너가 안 봐서 뭐 뭔가 상가지 사부세 가서 돌아오나 우리 사부로 방대 좀 가나 해 자리 구라로 아서 왔다 뭐 와나 와 프로 와서 와 저기 섞어야 돼 사동 가자 땅 더블로 더거 왜 아저께 와나이 동기사 이거
0: 啊，当你说话呀，当当我喊个，喊卡通卡的，我们就到后面那个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着？我们那叫什么来 啊，那卡克了，阿婆说的是格里卡。
2: Hamia toxic jet of Maracono, Critana, and Anka Caclao, Paddy Hanai, Nine Nene, Cogdugo, Shaboto. Hello,
3: hello, Diborka Hambuko.
2: I like it, Diborka Hamtaku.
3: I was on Tabor Camini, Milan de Burma.
2: Oh, Belike Lam Shabotaku, no, Shadito.
3: Catum Haza. Tabox, I know that. Kami am saya ni ba lama bahannya. Berang nak buat hangit pun ni ni bo. Ini kau fikir kaget. Okay, lama no toh manjo se yang macam yang macam apa nori ni tang payi sekolah. Nego tangen ni poli payo. Kaget tahun test ni sih mungkin lama bahu sampai tay cerai botol salai tak leh osa asim jin dari kau sekolah. Tapi germas tu tong sih bo sampai ke kampung sungguh mana. Anak tahu ni sih ni, hai khati lain mana kisah misa bumbung kupa, rumah orang orang puru, kota masa pusa om hai orang sorot, apa nak dos ni orang way cawui, dekat pusa orang khati mana tahu apa yang kena cung, emam je orang nanya sama je, apa khatung khazango, kerja kerja subri nasa puru kau beri hil manu, kerja mana kerja sung besar tu tong tok, besar tu engkau, ah orang ni din, hanya ler masak.
2: Learn
3: that like that. I said,

바위 동어 아우네 막의 가함께 가나이만야 아바이미 탄가 바리게 쟁어저라워 가나도덕르사붕 땅샤 가나라기라시는 담니가의 코랑 가나라야 꼭 사위 무지만라야 하이시에 응동시워 아우네 막의 가나도덕르사붕 땅샤 어저라워 바리게 쟁 가나라에는

0: 아이고, 고영풍에 에서는 가리던 모발.
1: 신이다, 고, 에산. 몰라, 이렇게 람수고, 샤디다.
0: 이거, 가시건, 가네, 바이.
1: 너, 뭐라서 뭉쳐?
0: 이거, 바르미다니.
1: 바르미다니나? 뭐라서 뭉쳐?
0: 콤바르바르레, 손이, 바이.
1: 콤바르바르레. 아우. 라이케 함바이 꼭도 비끄릉만이 바그이르 사뭉 똥칸까 바안 카나라나이 카나이 똥네 지니 바안다 아우 파리케 징 오저라오 카나토 똥르 사뭉 땅샤 카나라야네 지니 야고 아 무이두마노 반다니 아시크 방조라 그리샤 오저라오 오르 사뭉 땅샤노 카나토 똥르 징 카나라야네